0: 我们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里面的人在这 그래 고쳐다 지게 다 대비날 세베 자샤나 단단한 저때 베벨다 베주 니만 그전에 파조 잘안 요소를 동안 파조 제불러리
1: 그러나
0: 잘안 요소 지랑강아 벤차샤 봉구제니 예 판다데 베신데 어예 지랑강아 신다기다 즉 차트 예지랑파 루리제
1: 니만도
0: 아니 말아서 또 서바 딘제당원에 벤차산다 만주제는 뭐 제 냐가 딘제기 제라 딘데 요르밤이
1: 또또
0: 디디슈네 제다 가서라는 저때 롱제 너무 시기라듯이 로긴돌 단 셰트제 너무 무지기 고는 셰기들은 야 디단데 가서래 정말 속 익다가네 딘데 라트스 게메베스 슈돌 디제제다 디기나로는 저단데 익달 지금 라트제베 누게 다 즉스난다 코레 벤차샤네 세다 누다 산다 슈단스 나기시지지 딘데지 단단한 저 유겔레 요아레라 딘데지 단데 님 앞에 줬다에게 담배 어디네르샤
1: 나 살스긴 미끌지게 근데 소리 텐제 잠들 아주 니브레스도 문에 삼그 마이크 소리 딱 근데 소리 다 인제 말이 삼삼도가 그 아니 그나 미끌게 다 텐제 잠들 가서 근데 근데 주도 양직 미끌 양데 네트워크 라디든데 고이지 근데 그나 로존은 앞에 메트로
0: 다 미끌쩌고네 자샤네 진에 베베타 몰록샴데 간데 제나문에 자샤네 지레민도 니네 단데는 저 대간에 루키간에 대바 방다 먹고지 이제 좀 좀부터니 산에 지션다 장물로다 가는데 주양 그 답고는 조여 벨고 여러 그래서 강물로네 저게 디니네 봐줘 저게 또 먹구나 이제 더네 봐줘 개부진서 좀 말베 돈자서 와좀 말베 하나 남아 먹고 봐줘 시제 딘데

0: 다 되네 하고 저희 벨리군 참물로게 라게다 들까래 적진스
1: 노르바
0: 참물로 탑스
1: 노스
0: 아니 되게 장겠던데 컨시팅 민젠팅 로바 민젠팅 다 단데 정의 주스 된 아무 주전 우 주로 바 되게 참물로게 저진 탑스라 단데 라게 문시팅 게 라게 되게 강그라스
1: 아 할렐루야
0: 디메세베 단데 미망 그거 누가서 말벨지 너름이 양한게 따따워 있다 그랜티 되게 조진들 내놔줘라 땅은 저 중국이 미마 누가요 말벨 중국이 디 그래 미케르다 다 참되간 게 답단 장만 나줘스
1: 나스
0: 디외 장가단 되는 저 중국이 참되간 다 주시 여러분 지려요 말 먼저 젊이 고자 보고만 쓰고 여러분 어디 이게 당연히 답단들아서서 어디게 장만어요? 디메세 배웠던데 뜻이 죽이던데 다 보시에서 말해봐.
1: 와, 그래.
0: 샴드 튼저 어디 아케르다 야 나도 이게 샴드 관계. 디 도단디 담으라서서. 아니 또 애장은 저디 별로 다 샴드 관 몽구여래 개르게여래 슝구여래 차단 돈베 잠마스지 좀 해줘. 디나로네 개고치나 림베나 춘조디 조숨지질레 메베스지 콘트디 통지스 오라서 소리디 도디 샴디칸디 민단 디난둘 다 민간서 가지고
1: 그래 민단디나
0: 쓰이 어 디나 쓰이다샤 데덴제 당아래 영원에 차셔네 메제디나 이기스제 로주이날 강에 멍구 테스텔레 이네가미다 개고 좀 붙은 인스난다 강올로가 자주득스 난장아 이지득스 난디 말하고네 다 메제직 조치시 레기디 진에 란조만놈다 니네 레기디 제제네 드부디 갈간다 탑샤사 다 나름 메제직 나다 조치시디 조디 가라세네 루지 심지게 미만 샨디 슈에다 아니 만조미 다니미지 제데디네 카트비네 슌즈바 이난다 라프라 이난다 아 참로게디 도나지에게 즉 진짜 리트로 지지에게 따르오라티 조치시디 인세
1: 그나저나 개수 내지지 있다 로 중니제 스토도 아니라
0: 아제
1: 디나라라 게나게치 나즈 티에나게 사제 카스칼라 페티 마제 근데다 페르 사제 카 망보치 페지 근데 좀 문로 조로 집에 다지 잖아 망보치 미게 통야 윤저로 와 로주게 쿵데야 윤저 망보치 게나게 냐자 나제디 미유조데 다지 근데 소르 미르치 말이야 이제 미리 디자인 된데 페이지 신규 요리 스타즈 데글라기 마지 대야다 간다다 잘라 도도지 사야 돼 미리 들도 가겠다
0: 라지
1: 디디 안에 틱토마 덴제 샘즈 가시다 소 인스타 그나그랑 타체 브라딘디 틱 나미 그나그랑 선즈 데야 타지 겹겹게 야면지 다요 아이오스 데데 테존데 데기도
0: 다 디에가네 슈비니 다카소레 강야스 망고테손 진에 가르치는 다 능매 차샤네 당고군의 차샤네 너무 먹고 밤빈자 당물로 다 트랩에서 차서 나라 차샤네 비게 김다나래 나래다 마가스네 나래 기가스네 강국강로 단데 지라는 피에다 오늘 비게 랩다가 무슈해지요 다 강바 차샤네 토아도도 되니만 제비 점심다 강 티부죠 대요 이만 차차네 미잔 다 코르밍이 유브르스도 나 토츠 순도 딘데게 강부 지르샤 안티 슈고 다 강부도 존님 부차 베데 가라 미테 마투야 세제 니마 소주 직게 브르들 슈고 다 노탄데 야우마 춤제 다 강부 강 전심 다 강으로 되게 강마 루제 데 신제 샤마투야 딘데 차스들 녜테 지네텔엔 조소 마담제 니네데 바당 안 존녜 유르케 슈몽고 요르바 디겔레 탄데 모치 로부체 토모스 다 슈고니에 투 셴유 니에키란톨 체데리 펜토야기 드즈디 요나메나 니에시메스 셰 토모스 이네니에다 가소르 엘리니엘은 안 쫓으시데 미리기데 지금 방다 세난다 루규스난다티 마 엘리니엘 레그디니엘 지기니스 레그디 제제제 레그디 유튜브 존스나 아니야 그런 돈 미단들 컴퓨터에 되게 인스 내가도 켈림비 어 근데 제가 롱 죽고네 근데 지금 막 있는데 서죠 진짜 밤빈 약간으로 길게

0: 제비니 디진단 첨부처를 샤스
1: 아니
0: 다 미시제 체른 그룹존에 딜리토 제프다가 아니 야호르 존에 피게 야수 없이 되고 상 로딘데 시스
1: 다지기 아기나 차리 토얌 도 찍시고 찍도
0: 다베 다메지티 지게 팔르르 데베게 그거티 라스마르들이 이네 마랑원에 차샨다 소스 디비체 대기 그거 말하네 마오발다 이제 된디가간 대행 미창물로 고토나지에지다 고토 자게 존이 상수로서 그러봐 어 어딘데 있지네 딱 하나는 바지 그거 없지 라이브 뮤트 어디 있어
1: 아 쓰기라 타지 다다리 다생 단다 먼저 도딩으로 샘도 칸디 다 레터 고조 메시지 뒤주 가져서 페이지 당는 거라
0: 달래긴 고 주제 비주 단니도 집실로디 개인시브리 드네 제베타 니돈 집신에 고르츠네 따다발로 죽지 중이스도이다 뭐서 거기 얘기 알엔 고츠에 드니 돈 주드네네 쟁고 좀봐 안도 왔다 마오발 직티나네 가소레 잘라디게 비준적으로 지다 사주 자준디 니니디게 강로 파조 정말을 제 죽고 주마 수다고 때문에 어고 또 내일 놓고 즉 녀고를 시행해 매버지 미드인데 지 수사요 땅을 하면에 자신의 부고래 또 시행해 다 그런도 걸 없던 제제 답을 잡더니 그러지스 어 예시께만 두네 때마미 매더라 오더를 때 제든데 제 고급라는 아니야 숨을 피우잖아 답을 제트 중그로 봐 대차다다 소모드네 마투르시다 간지요 말바 안타네 이기날 냐르타제베 절라 뮤치고 민베드바 지금은 저 소농을라 제길 소바 나미드바 비제타인 그 잘란 라만다 창로 이기나요
1: 로스
0: 근데 지 유튜브다네 가소레 좀 차 참 그렇지
1: 오지
0: 이기날 레타베시고 수강을 라고 참어 돼야지 따단의 강한 지시도 또 그랬잖아요 이기난 잘라도서 강로 지지니니 마집파 이다간 샤제제 디디디레 핑디르세지기 디소마도 제강에 좀 대대요스 안티기난레 잘랄 카제다 마레탄고다 빅 규뉴스케 마르텔레 디직 다 전부 이메게데 문제제 안티데 디샤다는 걸 속으로 지도간 좀 먹고 동아
1: 따따리야
0: 다 이게 나올래 미자지 잘잘라 간게 머머르세기 예시에 도마소 이네 잘라디게 다 가르소그레 코에 지게 소다이나 다디기 나로그 뉴비나 다디 갸지냐게 다 코소그레 방다 마손 딘데게 자투투 다 데데제 지 몽구치 투투 제샤유 단딩간즈 도데 몰로 샴드 칸기 난게 징위 디게게 안 만즈 퉁규 지네게드니 반즈게 노비지 인스네세 조그레스 마세베 아니 단데 베베 뭐그 루큐카네 아니 반다 망구치 전투구이었어
1: 나오스카
0: 다 미세기 따토 가르치니 마오발레 저오스네란다 소세 산투스네란다 따토 디카르테니 마오발레 디게 단데 오네 차찬 미케르치게 레그딘데 치치도 담바 강네 망구치 테기스 아니 마오발타 세션 게르모 콤베 아니 그거 예보다 야면에 딘데체레 야 냐르자체 제마오발 딘데체 남비네 마 딘데체 기타 즉 딱지 견제 마오바 딘데체 먼저 베베다 지금 물로기 샘데 상르발 파티 쉐비네 마레 딘데체 기타 마레 리도브르데 진년 루베 제가 세미날 즉 가서레 가존다 니네 주만에 딜에 약도 약도 요미야다 로디스 숨네 차샤네다 진에 강연식 되기스 벤조이난다라 드바카지게 담미 라만다 요르발 카지게다 간셰츠디 고르사네 시슈이나 딘데지 차레멘로 산제스 두스 고르네달 때나 이네 미케르지게 저간도 있다 카지게 고 준제 하마고 바든 그 주만 주셰알 소바 대야마제 아티 미케르게스 인조레 콜라바르스겐세데 코치지지르 코니니니르스데 데 셰즈 몽구 테체체 강에 몽구 슈브 테기스 진대지로 순도 좀 봐. 기고가 야셰비네. 나는 가서 그랬다. 근처 터네. 야른 동네로 왔어.
1: 갔다.
0: 근데 그 선주들 뭔가 거기서
1: 나왔어.
0: 계시 미 미결지가 냐바 차샤네. 쇠에디 미결지가 쇠브르들이 거래 가서 루킹은 제샤비네. 강로가 또 난제제.
1: 근데
0: 다른 뭐 배인한다. 근처 터네 또 같이 겨겨로 남나에 게 로침부유스.
1: 나왔어.
0: 언제 쳤다? 또 가서 그래. 얘기되지네 심슈스는란다라 저스는란다 미스나 저치슈디 소스티간기 내게 지다스나 메다스나디 같이 루치 신지기 땅라 리규피에게 미디스로 가르쇼레 로디에날레 다카네 세나 지금고 테스들에 이네 미카네디 테스자 유샤니 유엠도 와 계세 저거로
1: 봐
0: 내가 가르쳐비네 돌 이간 비율 맞아봐 다가서 세쳐져 돈쳐져 육만
1: 발다
0: 대대네다 진에 거래 산에 세쳐인다 강게다 바게다 너요 벨레고 부디인다 잠박하게 개표 먹는 줄스 디때네 아들 차샤는데 단유도 이슈도 쪽에 나온 앞에 접접게 인가디 만족했지 삼등 강의 뜻인데 나는 알아보는 자신에 진약간에 돈지 난제제 드리디 존도 쓰는다 이 캡라지에도 야구시부지 두손스 딱 강의 우지다 조유배 리본 창물로 인타군에 도치지 수주다 모발 못튀네 야주로람 강아 가만나로나 수위인스 도체나
1: 지금 안사이 그날도 복상티다 문주령을 뜻으면 되신다 이글라
0: 롤라 도체나
1: 도체나
2: Sinkin Chobo Namba, Tindi Lechin Tsam Dene Yujiji, Lechin Di Sangui Dang Tsongji Nangki Tsering Tuanzhe Dang, Nianzhen Hiongkin Lozang Hirab, Xie Xie Tinggui Nongkin Jianzhu Pinsula Yishi, Da Tsuma Tsishin.

아니 쿠바치비 타히히니 니무쿠비 강아시루시지니 게니 마니 공가 추츠기니 니바라 추차비 추시바당 류비지치 토아니 마무르리나 니쿠바라 핀바유바당 니니 니세쿠요 하장세무슈 타코르치 웨모모인가 리비난가 탄드민비 나세지어사 텐시디 니쿠바라 군대 동시 스니 니카라 코페당 야 캬기 통문주 코페당 갸소지 동이난도 코페인 두비 나르시시바당 캬통나 니리보 쿠무트기 말레란기 탕키 라보유 이니 니지싱의 추추 캬바시바 나세 뒤추 띵키시나 니쿠 라보유 진친나 싱의 추추지 그저사팅라 휴진티시 아니 그셰니긴시바 그셰시나 류브러 나두슝니 니야보 쿠바당 니지뷰치 기리스 동와라 핀바유 조남처 곤세바디나 니쿠바시비 다히 나이고데시

야 다이나녀 마보테른다와야 고저르용주체보리야 고응오예마보다주바단다야 안직대나하미탄펠라야 배향난다마본덴다와다야

0: 대신 아르이 이란동 아르이 워지 막삼 조주 주퇴인지 된생라 지송 효지 대제게 주바레 시체 쪽이니 이스란동 리바는제 이탈리 제머 레코르 투피 트메 셰고 추바동 레콘디 트메 트니 니인힌 니 동부 트메데 이스란주 대체 되니 공모 육지와레 나나 제캅 니제 너와 공마 아리 자사 화신전니 롬기 트퇴라 민다 괴바네존 톡티 시대 통마데 이바레 중국 베이징제 히말라야 거위 제시 냠리 링데 급나바 징민제 닌도 동처도 니진히 망아 따디 레든 카 레그룹 싱이바리 중국 베이징 히말라야 거위 제시 냠리 링데 급나반데니 응어준 동도와 마탄 랑중 캄 예퇴 냠리 용화시데 페이지 냠리 젠제 냠슈 시에기반 제든 조르시비 멍기토 정체 페이지 동주로 괴디 돈니 지비 침기 냠주 시주미데 저든 랭테동 옌라 랭테 옛냐 주니 바마제 논든 표숨 초비 시고 나초 베지 바레 랭테 곤주 탑여비 저직 레드 카 창마 레도 생여 바레 니드 랑종 제사르도 레교 토비 망초 여름 최쇼노 휴주로 괴디 동주 거제 레케 셰탑더니 자토 니엔 로바동 라치 랑코르 칼로와 담베 뎁시와 뇨르시와 소사르도 레교 토비 망초 여름 최쇼노 휴탑동 괴자 동탑 나로 예ψ하수이데 Zhongshirtong Zhongshirtong Chumgyongtong Samlangtong Yerjuk Majuk Shikhe Lemtadaka Tuymongtong Nyamzuktong Nyamshong Nyamshui Cheche Shichu Chushong Shetab Saba Dujur Chetan Shibari Shinda Dunpar Yueko La Shueke Mangwi Kar Yersin Rin Ruihu Shibi Gweko Kero Songwi Rangjong Che Gyaklamtong Kanju Yonglam Che Juni Ruihu Shikhen Yon Mangtu Songwi Bari Sani Kaki Gan Rimru Shenzhen Chenpa Yi Shenzhen Nuihu Guichab Leksu Tongwa Tong Mangpeng Hebyu Leksu Tongni Nuihu Yugui Denjangong Duishu Shijura Genlin Shibari Shinda Dunpi Tsi Jingni Yersin Shenzhen Go Tsuba Nizong Lhasa Mekor Pabzukje Chanyom Nyingzir Nruipa Meten Chikri Nyitong Shenzhen Shijuyoba Tong Lhasa Yi Gongkar Jeji Namtangka Nruipa Shenzhen Shijze Meten Chijatong Somchu Li Gazo Yobari Singa Nabazo Terengke Duisa Sanju Huzara
1: Hyatsi Tengkor
2: Hyatsi Tengkor

0: 메션은 전노당 최소라 뇌치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인
1: 메션 응고 시즌나 난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마당 로닌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우이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 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디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亚军战斗里，中介人比下岗二年半人员，文家昆明目前就到我那人人战绩弄了点的循环者，目前拉在将战斗里昆明连队接碰到我就循环当，大家科目也下岗全球经验一月，科目也让你就做好亚多多满足，有没怎样兄弟军南部也针对游击军把这，等到七零年中介下岗人了，过些年落地的聪明。上看的其我在对局说哪里空了忙到江都大家也就一边协助追逃避自己青年拉起第二家有把当文章空有上看左边东半呢马前拉着家人都来兄弟有把这哪里吃的杨总结中最恶劣人家空灭脱汤脱年今年人做把当年年人有把些月空某人的这点专门拿来人都拿民都给的解决公路去把这他的昆明当局一边战斗呢，从人民按党部两百单，中最就在左边的这点，沿着南庄岭，中间人民按一百两百只，满看中就在开枪，大约中最二十八，才是杨总的。俺那中最二十八经验比，原来公路七八怎么样不啦？让你今年这点，该得多少个？让你今我来两百多呢，大约专门拿了一件当停车许多，对我做该定的呢，俺做没怎么了，往往经验去解决。昆明人都听你了，安装三百人员面，我讲这里杨总啦，上岗前年六百三百人，人家家三名职业人选完结者，搞得了昆明马街家拉着人人站到两年，人有八九，两人难多，参观也不通干。昆明先顶多用人那边列队接碰到的，我做两人单个站八者，满看中就这个样，大约中村那些吧，这里杨总呢。年年节十六多，三个一多那个新月，新来让你接三个一年多家，李家工把当铺点了俺不托马送，忙到天头人都当，拉不多马姐家拉咱人都拿，东江西旁边那把地的通干，年新秀姐姐别送，人都有这些，俺怕有多弄的，三个年就他去把人去解决，明儿的三个爹这里杨总几笔年收几几元，可没随便加什么当，咱吧，查下，前天谁谁给了。公主嘴还讲个不解决了，上看的呢，昆明人的艰难，对你天不地嘛一人。满看中确实该讲，大约中村那些吧，才是杨总的。你年长家有没做了？西单个没当，左边讲半个前边，里头几年让你家做下连锁东土吧这。你里头家南部顶不雄在，俺村人多，老乡些条件也就有几些。对呢，满当讲多，大家也就一边，先给准备研究家地位太难经营。爹呢离没给了准备拖把咱们也不了没几个准备的满足街通通别没不解决满看中就先开枪但有中村连接吧才是杨总的人都当熊的那座脚你通家切入轻松连线娘娘当他给也不得当中村有没走了呢长命用八八脚过这些经验去解决中村连接吧才是杨总的俺年公路几百里变成全部一点呢爹为女伴开挖孔明三不去解决孔明在岗呢，有没做准备？连三不一日，满看中确实该讲，代表中村立即把这个杨总呢，大大俺俺了，三岗人数也不少的，村里顶不当多些当军人，连些俺村里爹给没些能吃的，娘多那个些的，忙做俺的忙娃，立即投入各种小军一起干。等你忙到强多，大家也准一备，结果赶紧把别个做干，这个杨总呢？昨天当给当郑州先给咱们把了天天郑州那我做有缘没认为光空给香港买些拉咱郑州家安当不浪把这满看中就是该讲大学中村里去吧才是杨总呢你们多大学中村家住当前头三级人的政策下去也多名三都没接把了郑州那有点拉咱忙不起把当让你家战略将军把前边日话有几个缘啥看看你们呢中村里去比把了各地我各地没完呢，三康年轻家立对比不啦？这里杨总来投标准证呢，有没做通道把当？让你讲做交标难不经营？对呢，三康全国的这些当都有欠缺呢。行了，现在没弄过东西呢。
1: 每天的带薪接不是听着呢推荐些女主意妈妈就说接不是听着呢把本写接进去听着呢
2: 我那吹的卡巴拉蒂呢没了你把切希望他敌人的俺最没人人也拉的卡巴拉蒂比俺 간소 마망부 공시 년바시 자야바레스 데네 세모로 세지 장 야나 천창 땅데 나코난데네 아 카버타죠 건소한테지 데이젠지 맹카난데 미니지기 용케네 제망데 제망데 안조신도 다원아 세모로 세지 아 데네 아 나코난데 여진보 카발라디나 人前 세리자체 미존라데네 네체 제장이세르나 데양 준주시발이 네체 체와 카예예바 아 드니 진두바 샤사데 담보 아 미야지 추장진 롱왕저와 점더 나쿤낭 연진보 카바티바이나 미야지기 아 드니 니보 통나양 미야지기 드니 추장진 니보 몬통아 드니 진주지바리스 까마카시 손지 예니 라소드지예 데네 매 미중게 되는 니보 따디 외초 차풍 리니 예바 연데 외초 차풍 리지기 되네 아 미즐라 외첸 푸디 데마르 되네 리가 리데 아 나차니 되네 가차 통하히바 다 마제 아 되네 외자보 미중 따가와 제량 데마 타 되네 니보 서포트 테 저런 데라 아 되네 외라 콤바스 다 외출 차풍 리 옌디드네 나쿵 코유체 리가시지 예메 웬장 데라드네 콤비티체 니제 아시 기장레스 다 제대지 이차에 나도 기바다나 딘 림보 나쿤이 드네 카바디바이나 미기 외출 차풍나 드네 휴젠테니 미시 제현데 제현데 아 안조지 바레스 다니바라 시나 미캄보타 밀랑 아든준하와 신주 시바랑에 바타나 모마보시기테네 아 로레콘니 쳇쳇지 손지 아 미자저든지와타 야나 미비바 미나와소드니 미존 탕지비 아 네다텐지예 아장자 라체 카바르지드니 아 철셜니 로레리 뎁지 총와타 데네 따위 바르타 장 현드 예위 데네 아 밀라네체 첨보 예바네 제미기 바히레 다시르나 미제이 토그드네 아 차잔네 니 로비드네 아 철드 니비 간지 톰드 웬장 데라드네 첼리 갈지 네 슈포체 데머드네 차자진 차 마보펠데 조니르 닌제 사지르 히바데 양 간지 톰드비드네 차티 마보드 다레스 다 첸종 당지 미머보 차바네 데니 토드 랑게 드네 미기 Rangla Trenka Tangwa Xi Yen De Mizung Kali Ka Cha Ni Nga So Xi Yen Ba Xi Yang Da Mindy Chi Ngi Se Da Dung Zhichai Xi Ye Ba De Re Dene Mi Che Yi Ximu Se Che Ye De Zo Wo Dene Mi Che Lianbar Xi Bi Ni Ba Te Che Ye Dene Rinpo La Chir Ka Ba La Di Ba Ye Na Rangga Ngang Dene Mi Nje Zan Xi Che Ma Re Xian Ni Dene Mi Che Ye Che Mang Tan Zho Wa Tang Mi Che Yi Dene Ximu Tien Chu Cha Ni Tene mi kambun jowa tang, tene biba soji, neda tenche yes. Ta samada xie na, jangzheke nien jowa tang, cep jeshen jowa. Ta xipi ngine xieba ye na, pa ta nyesa tene mi di ba mang na, zemi yipje tene xani tang che de jangzhe mini pobi nyan ka che. Ngansi ma tama tse na yang, de tang jinsung re, lapar to tene gomu senyar xie de tene kaba ye rinpo di na, mi zung la tene, jangzhe ni pobi tene nyanka xin te che la mi nyi la tene kabara ju weishu po che manda we wangi tene jangzhe ni po shu jang manda wangi uchi re zi tena yibanda xin na mi xe sengbi tene ngodze minin jun la wa ta ngodze minin ni zo minji la tene shiro yelji ni shu ha jang chenpo che ni mi ge wangzar dorshin po ba xe ya tsemo lu se ji tene Nakunang kabar yirin di na miki dine jamu jeche rindu watan dine miwanki dine shizu kurju la dine changan ju wantan dine ren yin mi la ngodze ni puki yes. Ngodze ni ni rangjal da dine jite gawi mi longan ju wi dine mini dupu shiri. Ndorna cheche jawi minri je dine wendang mayal na sipan jiten kam je dine demo la zonta mebi mana tui kabar ma da. Chela nyeche rawanta kabarla ngar sovi tine koke a chamori naro xis.
0: 将来四九党南宁街林村热闹。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어식 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배 주상 당니 미남키 총회 출키 저주키 저진더 불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제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등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신 미경신
0: 만저 년탐기 미비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비대네 담배 주성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대단히 계란기 쓰죠 딩규
1: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는 규제 튼유타 십실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 낭초
2: 제무디 잠바 차당아지 용잠 규비는 대단히 앞편도 여시
0: 대단히 계란기 세부어도 유
3: 시라 집에 지리아 공부 갸뻬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1: 내가 두드 잠바 강고르 쉼비는 류중 용외 마체 탄도야 랑고른 가비니 줄레 유토그르다
0: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1: 키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쉐 동토
2: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쳔부여시
0: 디타니 튜타 남바구인도 토낭 차구비 차와시기
1: 류중게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타니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4: 베이징 롱친 년친 리콩 관계 롱친이 중앙 롱친 년친 시첩 리콩자 베게 레친 주동 시에차라
5: 베이징 롱친 년친 리콩 관계 롱친자 시비 라이 집에 렌친 시비 라이
6: 만주 렌친
7: 지난아마도 로촌 초보 조무여다 근간소 체난지 다다년구 초빈린 진티나 베존론칭 닌친리코 강기 론칭제 시빌라인 지빌린 진티지 드랑가 시빌라인 휴지도 천노 시비 조보도 시비 정예 시비 중담 아다미자지 난실린 친시 자제시교 샹라 시티농도니说
8: CB 조보
9: CB 조보
7: 지난 아바당 로촌 조보 조모여다 들은 거 CB 조보 히비난슬린 채노라 아까 친하여다 거 뉴욕어 샘바라 나주 동주 메비고르다 제슈지킴 轻松啰嗦个弄啦帮亚黑骨头个你说人你的我说得不这么有些但弄你这个的车里是哪他帕玛有的个牛油了想提可就多有名呢你提可就得是的个一面这车里的个是哪牛油个三巴啦那就懂就得是的个是这个新旧巴有的个他牛油的啦三巴那就懂就得啦马瑞比努次做呢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嘻 就冬天开始呢，但牛儿的干了，这不眼不嘛就通行个，这不得对人不见，若才对还非从我行个，等这一点都我给个得了乱一晚呢，多呢也脱去门个。爸妈要的个打牛要的个三百啦，那就冬天可能这个糖醋做热热要行个，但热热的前日日的个是呢，当风筝也拿打牛要了，过休息就的日的个。爸妈要的到没吃要的个打牛要个膝盖了，没地方呢，牛要当热了清水内部一碗呢，没吃到，爸妈融融缩缩个暖落的了打。看来炖的就行个，别吵架呢。现在考几个都牛肉了，都牛肉可给个普通人个瓜连木头里个的人啊，罗松鸡知道？这么普通人个这么鸡，哪一呢？汉堡东西都不得一只的个。等着这些的呢，等中年年不忙着，可能能做通行个。你忙着呢，爸妈要的个，直接来的多块没一只的这的个，牛肉的。融融缩缩个膝盖多，崎岖那么短弯呢？牛肉个卡那么黏连着多，有米呢？牛肉的融融缩缩散弄着多，散长着短呢？没吃啊，有的都清淡有的，落了么着温的？哦，对对的，爸妈要看见的，清淡看见个大切心个是呢？那就都长小小的短着多，短米呢？直接看样没样是连着多，有米呢？蓝色中融着就的一日的个。但孙班长也能吃这个是呢，爸妈开一个，但牛肉个我炖了没打完呢，没吃啊要个打完多三顿的牛肉的啦，肉啊脱毛嘛就炖的很个， 牛的牌马有的个热头部马街等于的牛有个热头部马的人专门通的其他有的个牛的蓝蓝山哈巴过来热多蓝山下秋的什么黑的秋的什么卷里做的一行个但是这个的新康科技门部这个大家新就用这是一个是呢新版那就不必的牛有的个日挂的新康了也就用这的但牛一面的 行啊有些做呢新就用的很多用的个日本人呢他其他有的个牛有的了北尊一直多国给了他牛有的个黑金政府这么多东西都是的个他们个黑个牛有的其他所属个菜也了连木特别个的牛有个个黑金政府多种植充满这么多东西多他呢给养训了这行个 从我们这里来到我给牛肉的一起干张过去引导他呢加他把两个别个让下东京都罗站中文中间罗朝有的个用这的但经常能够安全把引导用民呢安安把引却把西国里个的让下东京个请他们用完这有性格牛肉个那段期间有的个以前呢也难的啊帕马有的个让下的引呢 콜롬메보헤도 등에다 뭐 총바제리지드가 더 처리스나 파마요가 다 뉴욕에 오마시나 다 뉴욕에 가장도 오마 자치무 처리문가 뉴욕에 다 줘 바로 그 허용 이로도 뉴욕 매전 이로도 다 자치무 자문지드가 제시나 뉴욕 가제 이기용 까마 토보지만은 이 바로라 다 뉴욕 허용 이 과정 단어라 뉴욕 호탐베 다시 종료나 뜨거티라 다 파마요가 도나이 킹가마스 까마리 문가 좋아나 다 뉴욕 매전 이토도 뭐 뉴욕은 这不太多第一次买了都这么多完了吃的都是那爸妈有的啊当不安宁吧干嘛过去干嘛家做了那这个的买了那爸妈有的做了我自己用了很巴过一个东西呢的从这个年不接团行个都我妈现在都有的从来牛有的个老用的牛有个菜给了当完了都牛有了老用个钱是贵这压轻啊 多对那些呢的牛肉的个三八了那就多一个中间的其他有个容易的生康眼睛着了我今不把你啊胸都解释的个生康是把开心有的个其他有的个生康眼睛着了我今不拿都不得的牛肯定吃通日子个其实是呢军队个轻松农牛肉个小娃充满了养成全部这一句多现在人就不用觉如你 给嘛但小娃子立着先都写吧嘛是得了没钱有的个国家多对我特别个让我全部学习人的爸妈有的生产人国金铺呢但牛有了的也用他这些做呢生产日本基金有的个送用有行个等他的一出马头呢生了那就不必个可用能操个牛有的全部人才对生产多下学体村进铺吧多一个 年不满就吃，吃粗多，吃完浓了，都例如多，老早吃完多，全部脱离等这些性格。咱们地摊人做个地摊个，请你过，一对，没接了吃下那，就是地摊一把票，打到新康地摊多，吃粗了吹皮个，滚水总部嘛就远了，等呢，地摊个，请你一直写的个，牛有个生了，那就东西的。 牛肉的新康地摊用起来，暖气擦清破呢，起码牛肉的清破嘛，吃完都学错了，全部都知道，时间硬不嘛，强的性格。等这人的牛肉的绿色地摊安尼，擦拢用起多，我给其他肉的个牛肉了，先把那就东西有些猛个的，我给他拍卖有的云南茶，其他有的云南茶，但牛大么生呢，这个。 하버도 저저 좀 이킹은 친한 남아도 로촌 조보 좀 여다 눈라 친다 여다가 뉴욕가 샌발라 나주 동주 메비코다 실링인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요상게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크 냐뻬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키 렌야
0: 레레레

0: Oria adami ya shasho shale temo tu kona na vechila magolo la lecho al mexicu ne.
1: Maji chao yin nang rancho pyo meri di loka di jazo dan dambi yi pangzu mangzu zungzi di meto dongzha ji yin si xie zi yore. Ta di nang nang tesa jebe dung di manzo do di zonla ayu nang ke tayo dan gongay nang ke si di di rechi cha yore. Ti yin si go ya yun zayang kar ya si sun. Ta di ngana cha xia suna ri zung le ri ki chue du tesa jebe dung di la zambi ling ki chung chue nyang ngang ki jebo si xie zi di rechi cha yore. Tesa jebe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la tesa jebe dung pyu bie ki chenpo dun di 이게 동장다 제스네 증거요리 대인디 중재년아 그 제부 인스 진짜 지시요리 니네 그사 제부 중티네 나위 지조기 다 지금 지시리 막든기 롬로기 변조기 지시리 지시 망수다 폐기 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제교수네 제시 전단디 가장 그 친구요 대인디 좀 그사 제부 중디 전단지 제자 근류기 좀 신스 대시기 숨내 차샤와 이는 야가게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도예요 말이야. 풍송 처수도예요 말이야. 왕조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동주 시에 연구 좀 봐. 대사제비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조 지조도 주기요래라. 반장기에 지만 지만도 주기요래. 이인디 디 다지 대사제비 중기냐 진단 친구 찍지.

탈랑기 샤즈 리드 파나톰베 옐라샤네 기 구두드네 디비 또 후고포스게 덴더서바티 기타 칸칸지기 기 간토라 원랑 메시 신데 이 휴경나라 휴즈톤데 휴퉁규카르몬 구키톤데 따돈나네 다즈 쇼총네미 기 샤다 유바 휴팅테라라 샤네 구구네즈 신데 자바쇼토 달라토비 푸르구인디 골라만온 나 하싱게 덴더 달라시비 구바만도 잡난도와 달리 원랑네즈 잡네 야 코데 카트라피바 푸르구라 큐 뉴론 요르기 사샤라 자르 돌제세 멘톤라 키 Pekida, Pongaya dona tebu, Chokidumato, Holeman, Daman Petoma, Tebu, Human Gutaman, Domaji, Sadiata, Tonta, Tala, the Blitundu Lazo, Majo, Nasinga, Dender, Mengambu, Tonya, Dagin, Dramas, Omo, Suchi, Langi, Lima, the Yakamambu, Pama, the Nuro, your Lazabo, Malibi, your Landrum, Kudetaki, Isala, Tokin, Lake, your Chimuri, Totaki, Kolo, Kormuri, Tindrovi, Lanka, Kamut, Chushadu, Yurgi, Sasha, Donu Daka, Sisala, Chushana, Yerbo, Mendubu, Lima, Dr. Kibli, Tidi, Tandrosazo, Madame, Tazazo, Mada, Melu. Lord, you look at Gutoma Yun, the Tulan Yung, the Tudu, to Hulinja Lama, Kesargin, and Katosan Biggie, Lomo, Lala, Tepa, can be Purgus and get under Silva, Duakan, Kanki, Gantola, Homa, Messina, Chin, and Damo, Tonda, Latte, Katson, and Lala, Sorban, Deblo, to Ranilo, Cuba, Lunda, Rangatana, Lunda, Song.

0: 张军跟克罗瓦顶着球球动，
1: 小谢亲眼看江总们走的，他领着的么？
2: 두설 산주라
3: 생은 남은 조건 가서 샹라 두설 산주 수준 중국 중앙 거시체 수지 제케지 주시 중앙 마위지 주시 시진핑기 시세 중앙이 상하이주 도시능기 중체 주수 기준 시주를 공대 동주는 중체 등재진 동주 주시주를 당진 시토 마망 중체 진도시 효용이 라들 시바당 마초지 괴콜히니 창괴당 편바 퇴바 시주 준충 시바당 중체 주수 기준지 리듬카 시차비니 조모 마초지 토난당 시나 댄자 나와지 되도 동구비 니송농의 바시 시진핑기 제시 슝로 릉와 시비 뻬응아바 하사스틴도 외유히비 총도 시치중앙이 하사스틴지 자사 아스단을 초바시 시치중앙이 제켄 동진주지 차차시비 장기링원 바르케나 늘리로도도 상제제제난 퇴시 시진당고 동효 추소주주리구당 나동 둔자 주미기 심바디 뒤총발리 자차예당 차둔 파요바시 시지중앙이 중국모망의 강기 유원자시비 무진동지 장기능원 받게나 둘리시다 조비단조도 상제 시소지 망월도조시지 고동효 추소 이자 조주지 니당 차례고 조심바디 뒤총발리 자차 둔당 차이기 파요바당 무지 신불로당 퉁비고니 파디 키리반조 피지 동조를 제슈니딘 토바당 시소지 망월도조시자 치르신요바시 시세 중앙이 제케 능고 개세 우연 행한기

0: 갈간다 탑샤사 당하는 메디직 날다 쪼치시디 로디 가레스네 루지 심지 미만 샨디 슈에다 아니 만좀이 다니미지 제대디네 카트비네 신주바 이난다 랍다 이난다 아 참로게 디도나지에게 지 딘데지 리트로지지에게 따르오라디 쪼치시디 인세
1: 그나저랑 그 유심네 제제직다 로 중립의 스토리가
0: 아주
1: 디나나라 게나게치 나즈 티에나게 사제카스 칼레페 디마제 근데다 페르사스카 망보치 페이지 근데 좀 문어 쪽으로 집에 다지 전화 망보치 미게 통야 윤저로 와 로주비 쿤데야 윤저 망보치 게나게 냐자 나제디 미유저 데다지 근데 소리 미르치 말이야 근데 미리디 전화 된데 페이지 진유 요리스 다소 데글라기 마지 데야다 간다다 자라 독도지 사야데 미유들도 가기라
0: 라지
1: 디디 아니 틱토마 덴제 샘즈 가시다 소 인스타 그나그랑 타제브 디디 틱 나미 데글라그랑 선즈 데야 타지 겹겹게 야면지 다요 아이오스 데데 테존데 데기도
0: 사 디에가네 슈비니 다카소브레 강야스 망구테손 진에 그래서는 다 남의 차샤네 당고문의 차샤네 너무 먹고 밤빈자 당물로 다 트랩에서 차서 나라 차샤네 비게 김다나래 나래 다 막아서네 나래 찍어서네 감옥 강로 단데 지난 남편다 오늘 비게 랩다가 무시해지 다 강바 차샤네 토아도 또 이만 점심 다 강 티부죠 대요 이만 차차네 미단 다 고르 민이 유브르스도 나 토스 순도 진대게 강부 지르샤 안티 슈고 다 강부도 존님 부차 앞에데 가라 미테 마도야 세제 니마 소주 직게 브르들 슈고 다 노단데 야고마 좀제 다 강부 강 전심 다 강을로 되게 강마 루제데 신제 샤마도야 되데 차스들 녜테 진네 데렌 조소 마담제 니네 드바당 안 주니 이렇게 쉬면 고여바 Tigele tani mochi robu che tomo suns, ta shugo nye tu she nyo, nye kiran tolu tsetari pen toya ki du tsu di yu namena nye sheg mes, she tomo suns, yine nye ta kathore ili nye langan tu tsochi shu te miri ki te, chiki bangda senanda, lukyu senanda ti, nga ili nye le, legdi nye chigi yins, legdi che, legdi li chup chon suna, ཉེ་ ཁྲང་ཏོལ མི་དང་རེལ ཁམ་པར་རེ་གི་ཡིན་ས ཉེ་ཝ་ཏོས ཁེལེམ་པི་
1: ཨོ་
0: དེ་ནེ་ཅེ་ཅེ་ ལོང་ཏུ་ཀུན་ནེ་ དེ་ནེ་ཅི་གི་ མ་ཁེ་དེ་ནེ་སོ་ཅོལ ཅེ་ནེ་ད་ པ་མ་པིན་ཡ་ཀང་ལོ ཁེར་གེན་ཡིན་ཤུ་ཅེ་གི་བུ་ཅེ་མེ་དེ་ཅེ་ཁེར་ཁེར་ཁ་ལེ་སོ་སེ་དང་དེ་ཝ་ནེ་ཅ་ཅེ་ནེ་ནམ་ཉ་ཏ་ ཁོང་ཅེ་ད་རང་ལོ་ཏ་བ་ང་ད་ལོ་ཏུ་ཅུ་རེ་སོན་ལེ་ཁེས་ནེ་སེ་གི་ལ་ཨོ་དེ་བ་ཏ་ད་ང་ཁེ་ཡིན་མ་ཤུ་དེ་ལོ་ཤི་ཅུ་ཤི་གུ་ཡིན་ནེ་སེ་གི་ལ་
1: ཁྱི་ཕྱད་མ་ཤུ་དེ་ལོ་དེ་གེ་ན་ཁ་ལ་དེ་གེ་ཁྱབ་ཅན་དེ་བུ་དེ་ཡ་ཨོ་རེ་ཐབ་ད་ང་ཡང་མ་ནེ་ཆ་ཤམ་གེ་བུ་ཀན་ཅེ་མེ་ལ་མུ་ཐུ་ནེ་མ་ཤི་སུ་བེ་ལེགི་དེ་ད་ཅི་ནེ་གན་ཅི་ཏོ་ལ་ཡ་རྟ་ན་ཅེ་དེ་མ་ད་མེ་ཅེ་རིན་དང་སང་གོ་ཁར་སོ་རེ་དེ་གེ་ཅི་ད་ཕོ་ལ་མ་དེ་ཡ་ཅི་ཏོ་ཅི་ལེ་ཅུབ་ཅེ་གེ་ད
0: 진에 다 특유로 규세고 낸다라 미리기 지게 리네 리슈스고 난티게 다 신의 죽음을 세윤도 담아 군족의 디톨 도난지에다 아니 단데 운에 차선 정록에 겨주야고 지기 유스

0: 아니 야우르 존은 비게 야섭지 대고 상 로딘데
1: 씨스 선생님 다 지게 아기나 차리 토양 도 찍시고 지도
0: 다베 다메지티 지게 팔르메 데베게 그거티 라스 마르들 이네 가라고네 차산다 소스 집체 대기 그거 말하네 마음 발다 이제 된디가간 대행 미창물로 고토나지 해지다 고토 자게 존이 상수스 그러바 어 근데 있지네 딱 하나는 바지 그거 없지 라이 뮤트 어디 있어
1: 아 생각하다지 다다리 다 생각 단다 먼저 도딩으로 샘들 칸디 다 레전 고주 메시지 뒤주 가져서 페이지 다는 거라
0: 달래긴 거 주제 비주 다니도 집실로디 개인시브리 드네 제베타 니돈 집신에 고르츠네 따다발로 죽지 중이스도이다 무엇을 거기 얘기 알랭 것도에 대니 돈 주드네네 전 것도 임바 안도 왔다 마오발 직티나네 가서레 잘라디게 비준 저버지다 사주 자준디 니유디게 강로 파조 정말을 제 죽고 주마 수다고 때문에 어고 봐 니유로 거 즉 녀르고를 생에 매버지 미유디데 지수샤유 당하라고는 자신의 부고래 두 신유에 다 기란도 걸럽전지 제제 답이 잡더니 그러지스 예시께만 두네 때남이 메드라 오더를 때제 뜬데지 구급라는 아니야 쇼는 피우시잖아 답이 제트 중그로 봐 대차다다 소모 두네 마투르시다 간지요 말바 안타네 이기날 냐르다제 배찰라 뮤치고 민베트 봐 지금은 저 소농을 아직을 쏘고 남이도 앞에 주다한 게 잘한다면 다 창로 이기나요?
1: 로스
0: 근데 지 유튜브잖아 가서 그래 좀 차 참 그렇지
1: 뭐지
0: 이기나 레 차배 쉬고 수강 걸 하고 참아 돼야 지지 따단의 강한 지지도 또 그랬잖아 이기나 잘라도 저 강로 지지니니 마집파 이따가 샤제제 디디디리 핑디리 세지기 디 소마도 저 강한 좀 붙어야 돼요 안티기나레 잘알카지다 아레탄고다 빅 뉴스케 마르텔레 티직 다 전부 이메게데 문제제 안티데 디샤다는 걸 속으래 지도관 좀 먹고 동아
1: 답답해요
0: 다 얘기 나올래 미 자지자 잘라간 게 머머르세기 예시에 도마소 이네 잘라디게다 걸 속으래 거의 지금 소다이난다 디기나로그 뉴비난다티 자지자겠다 걸 속으래 방다 마선 딘데게 자투투 자데데제 지멍구치투 주체샤유 단딩간즈 도데 몰로 샴드 칸기 난게 정위 디게게 안 만즈 퉁규 진행기드니 반저기 노부지 인스네세 조그레스 마세베 아니 단데 베베 무그 루큐카네 안 반다 망구치 첸투구 유스
1: 나스카
0: 다 미세기 따쪼 가르치니 마오발레 저오스난다 소스 산투스난다 따쪼 디 가르치니 마오발레 디게 단데오네 차찬 미게르치게 레그딘데 치치두 담바 강에 망구시 되기에서 아니 마오발타 세션 게르모 콤베 아니 고요고 요부타 야메네 딘데치레 야 냐르자체 마오발레 딘데치 남비네 마틴데치기다 즉 딱지 견제 뭐 바틴데치 먼저 베베다 지금 물로기 샘데 서울발 파티 쉐비네 나래 틴데치기다 나래 리도브르데 진년 루베 제가 세미날 즉 가서래 가서온다 니네 주만에 딜에 약도 약도 요미야다 조디스 숨네 차샤네다 진에 강연식을 되기스 벤조이는 달라 더 가치겠다 미라만다 요르발
1: 어
0: 가치겠다 간셰츠디 고르사네 시슈이나 딘데지 찰레멘로 산제스도스 고르네달 때나 이네 미케르지게 저간르디다 가치게 고 준세 하마고 바든 그 주만 주셰엘 소바 대야마제 어디 미케르게 순결에 콜라바르스게 고치지지로 코뉴뉴뉴를 쓴댔는데 시에주 먹고 퇴치지 강에 먹고 쉬고 퇴기스 응 딘데지로 쓴듯은 봐 기고가 야시에비네 ene ka sogre da gynchi tone yarın rogu metro sa ndege sanju dine mungu kukis gesi mi gerchige nyaba chashane suya di mi gerchige suyabre dili di kore ka sogre lukyu ngane chashabine kangloge tonan cheche dek tarjimu gombe inanda gynchi tone dvache kya gyoro ramna yenge rao chimbu yus nganzu chi ta zos ka sogre Yagi teche ne simshu se nandra la, rho se nandra, miyu se na, zoche shu di, susu tsegangi, lagi jidang se na, nedang se na di, karche luchi tsinji ki, tang la, ligyu piyo ki, miyu di yis. Karishu ure, lo diye na le, da kange se na, chik mungu tre shu di le, yine, mi kange di, tre shu tsache yu shani yu hemi duwa, kese che urba le. Lega karajabina tol igan piyun majayba dagaasa sechocho dunchocho yungmar balda. Dede nenda jine kore sanay sishungi nanda kaange tabaa keta nroyobe legu budi nanda tsambakaka gyabyo mungu nanchons. Di dene nga teril shashanandi. Tan yudon nishuta kruke nda ongaybe tsepchobja yungati Manzu gechi shamdun kange tujinde ane nga rangwane chashane jine gane tonji nanchaje dariti zondu sanenda di kyabdajiye di yahushibuchi tusuns tak kange ujida joyube lingun tsangulol nintagune tochichi shujuda mahubal mutune gyajuroram kanga kamanaro na shuguyins ane tochana
2: Thank you,

탈랑기 샤즈 리드 파나톰베 일라샤네 기 구두드네 디비 또 후고퍼슨게 젠더셀바티 기타 칸칸지기기 간토라 원랑메르시 신데 이 휴경나라 휴즈톤데 휴퉁규카르모 구킨톤데 따돈나네 다즈 쇼촌레미기 샤다유바 휴텐테라라 샤네 구구네즈 신데 자바쇼토 달라토비 푸르구인디 골라말로 나하싱게 젠더 달라시비 구바만도 잡난도와 달리 원랑메르즈 잡네 야 코르 카트라피바 푸르구라 큐 뉴론 요르게 사샤라 자르 언더르제세 멘톤라 키비 페케다 포나야 돈나 쩨두 쿄키규 마토 홀레만 다멘페 토마 테비니 휴먼 구크타만 돈나지 사자타 톤타 탄라 데블리 툰둘라 토 마주 나 하싱게 덴더 멘만 부톤 양다 긴 드라마 쩨조 무 츠치일랭기 리마데 야카만 부 파마다 뉴론 요라 쩨보 마 리비 요라 드롬 구데 타기 키샤라 쪼켈레 케비 쩨메리 쪼타기 콜로 콜메리 틴로비 램카 카르메테 쿄샤두 요르기 사샤 던듀 드라카 시살라 쿄샤나 제르보 멘도 부 리마다 쿄 키블리 디디디 탄조사 조즈 마다 무 타사 조즈 마다 Meluk lor juu lo tsa gu tong ma yin lun de tsu la nyung ma song de tu du Tu hu lin jay la ma ke sar gi nang ka tok zin bi gi lo mo la la la te pa kar bi gi Pur gu sing gi dren dur sir ba Du wa kan kar gi gang tok la hom lang mer che shi de chi Nen da mo xiu tong zha la tep ka song de la la sor ban dip lo Tu hu rang yin lo kyu bi gi lun de rang ta la chan de lun de song

저러 시기 담나 잡어 라만가라 샤디나 라노파 뭐 키네 우치 파도 뭐 키네 우자 키시 마나 마죠 나 파도 마 동조사 마 내가 바 마 동조사 마 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하디 사네리 뭔가 뽕기 총머리 트르테르 나나 고비 의기 라키 히키비게 툴라 투샤나 춘트 갈보 설바티게 야 하다데 테니 쇼르노 토 에바살기 잔데 큐라

0: 탐지 손톱 바바우 켈레 쵸가시다나 기효 기하샤르니 세 기효 쵸두시다나 무효 돈시리니 세 무효 다
1: 콜라 셈바티네 돈케 체레 잔도 쵸와나 파피링로 무로 샤나 피종케 리치 소도 바티리 리치 소데 파티 지미 리치 나만테 센주리 타인디 링로 리치 휴처

0: 사쇼 가사카케 모게 초마 도로셰케노
1: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요아카상가
0: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땡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투보 요상게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도나 치닌가
0: 오레 다냐보 찔랭야
1: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송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창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야 조고 당에 게 말은 살로 조스리 소리 하트랭에 게 태당 보통을 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제제제 타코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히 뭐마 산조 근데디 키사 안고 버지 사산도 버지
0: 제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오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고친이 거야 듣듯이 제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에
2: 요요 세향
1: 소지 깨자 요 주마 제제
2: 주마 제
1: 때 모로지 제게 야 고친이 뛰도
0: 보모 때 루샤자 빠지
2: 요요
3: 대로면은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1: 오, 진짜 힘버럽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도망 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조기야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간계 야 대체 야 대 보면 더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소롱즈가
0: 저기 뭐 소롱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Rirenius drink the churchyard.
0: Cotremazome, Pomozoj del Dratamongo. A Kimason credit is a mobile in your son, Tulma.
3: Tola is a
1: Tola the church, but I think what's a low true jilting Tomo Donald Tri. Tiring of Chica Chisigro.
0: Ringomare chose you, regering a Ki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 Tamburicoya. Rated this summer and sat to Zuchelsa. This and our limited summer tonnage to Tola in your Carutolamale.
3: 제제제 다 꼭 조지 드려야 하고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출라야지

두원아마츠 그드위 달링케 만나라 두논지 그드위 달링케 지수치 니동당 모몬지 선의 치세 응원버시 나가리자 샤자트 듀랩제 간드위동 튠비 리자티브 그드위 달링데니나 지수르비 폰제응원덕토 메타미비 잠치